0: 땅에 땅이 달라나와트.
1: 시각대. 에이, 사탄하는 데서 뭐? 내가 이번에 데서 빠져나겠다. 소포.
0: 소포강.
1: 소포.
0: 소포상 삼백강.
1: 저다 있어. 여기. 저요.
2: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. 저요